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여보도 도련님 날 다려 날 다려 가오 여우도 연진 날 다려 가오 쌍교도 싫고 독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 깨 밤부담 저서 버리렁 추렁 청달 다려 가오 방자 달려들어 나귀 경마 쥐어잡고 재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 청산 녹수 얼른 얼른 한 모롱 두 모롱을 돌아들 춘향